0: 맞다 시커라 갖고 미.
1: 가리스보 가리스보 헬로. 레디오.
2: 나야무.
1: 모자 모자.
2: 아티 고엔다 쿠시마.
1: 에고이트.
2: 보나바 나베일 나보키야 산데 바뇨아니 방기. 아바루기레 부리 인손다.
1: 에고.
2: 아바테 크레무 센테. 문요한 왕게 칸사라 디스트릭티 아쿠키리아 무르쿠라토 로아키엔지게 타우니 칸소 라만자니 마하무두 에브란디 파자 무소메사 왕가 알렉시 베레 무소메사 카티 와코도미 왕게 티무 세케세 아라리세 나지 타부 파리시 양게 센테 에드와디 센테 파우로 키아카바디마 bona nkaba nabo cyari mwe bale kandi nkubagondeza ruhanga abahe mugisa